0: 어떤 건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같이 안 I'm a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
1: come,
0: 내
1: come, 페이지 come come come come come on BTS Septim patrno som četra, sme no dečakol si dávali. Tak, Grigal Sierin, Dautopilota, Aistaj, Osov, Rádia, Bralegon, Rejter, Egon, Inči, 92, Najmalice,